0: 이름 혼도 선수 치도 토스넉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하련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건 웨스는 장하련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하 후라 잡선슨 바이르라 따라친 도가르 디킨 졸기 바이르데
1: 您正在收听的是 FM87.8 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。 听众朋友们，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。